0: DJ실을 그냥 내뱉어 올려요. 왜냐면 고다. 네, 아, 너.
1: 내 따로 와요. 아나나네 우타요. 아 무시가 대 혼데 마이게 호아페 대칸데 소라게 시아 25 에세 바냐
2: 세월이야. 오늘 내 영화 때 갈라데 소라 아이오 세아 다녀올 때 갈라데 소라.